미안하단 말 좀 그만해. 그렇게 미안하면 내게 왜 그런지 말을 해. 이유가 없다니 그런 게 어딨어? 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말해 어서. 혹시 어디서 무슨 말 들은 거야? 말해봐. 그 말이 틀린 걸 수도 있잖아. 아니면 내가 널 너무 구속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 어?

터지도록 강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 벌써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죽을 것 같아 넌 전화도 받지 않아 이제 숨이 막힐 것 같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 거란 생각 난 미칠 것 같아

할망네 우영파띠 자파리. 할망네 우영파띠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 우리 할망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 연계.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

0: 예, 시놈의 시집을 시놈에 갔어요.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시놈에서 한 1년도 못 살아가지고 또 고내로 돌아온 거예요. 시집이 식구들이 한 8남매가 되고 할아버지 살아계시고 거기서 이제 그좀 하니까 살기가 어려웠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고내로 와가지고
1: 그러면 고내 남편분이랑 같이 이제
0: 고내에서
1: 고내로 돌아오셨군요. 그러면 고내에 돌아오셔서는 어떤 일을
0: 농사 짓죠.
1: 하셨는지. 부모님 땅이 있으셔서 아니면 빌려서
0: 아니, 땅 빌려가지고. 부모님 땅은 없었어요.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나는 살기가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삼남매거든요. 삼남매 낳는데, 어려우니까, 우리 큰아들 낳아가지고, 큰아들이 6살 때부터 밥도 다 지었어요, 걔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2: 삼촌 김영순 was born and raised in Koneri village. After getting married, she moved to the nearby village of Sinam, but she did not stay there for long. Her husband's family was large, with 8 siblings and their grandfather living together, and life was difficult. So the couple returned to Koneri village. They had no land of their own, so they rented fields to farm and went to the sea to make a living. Because her family was poor, she could not even finish elementary school. Poverty also took away her childhood. And while she worked in the fields and the sea, the children stayed home alone. Her eldest son started cooking rice when he was only 6 years old. He looked after his younger siblings while waiting for his mother to come home. That was everyday life in Koneri village back then. Adults worked in the fields and the sea, while children grew up far too quickly. Samchun Yongsan's story reflects the lives of many farming and fishing families on Jeju.
0: 해녀질하고 살았어요. 예, 밭일도 했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용돈이든가 모든 돈 써가는 거는 해녀질 하니까 해녀에서 이제 수입이 그때는 좀 많았거든요. 그래 그 수입 때문에 그 해녀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남편 쓰거나 나도 쓰고 뭐온 애들 가르침에든가 그걸로 다 써갔어요. 그걸로 다 써갔어요. 그 해녀질 해가지고 또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걸 주류하다 보니까 나무밭을 빌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거기 이제 나가 일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녹도 사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들 이제 밥도 잘 챙겨주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지네들끼리 밥 그때는 보리밥을 하니까 불 살라가지고 밥 괴면 불을 꺼서 내버리면 그 밥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거를 먹게 되다 보니까 애들한테 시켜지더라고, 여섯 살랑가한테. 그 여섯 살랑가이실 때가 이제 우리 딸이 그때 2살 때예요. 우선은 놔두고 밭대가 와보면은 그래도 밥한다고 밥한 써용을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큰아들도 학교 들어갈 때 열도, 열까지도 못 세고 학교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세고.